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3일 아침 기자단에게 역사적인 엔화 약세의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월 31일 미국과 공조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공조 개입은 지난 2025년 9월에 발표한 일미 재무상 공동 성명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며 일본 재무성은 상황을 주시하고 미국 재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추가 공조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조 개입을 실시한 경위에 대해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10회 정도 회담을 거듭하며 의사소통을 도모해 왔다며 다양한 사안을 일미 양국 간에서 긴밀하게 연대해 매우 잘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일련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일 SNS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된 협조적인 외환 시장에서의 대응은 엔화의 무질서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7월 31일 일미 당국이 공조 개입을 실시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일본 재무성, 일본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추가 공조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현저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엔화를 적정한 수준으로 시정하기 위한 일본의 단호한 금융시장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일본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재무성의 미무라 재무관은 3일 아침 기자단에게 이번에 공조 개입은 이른바 일미 통화 동맹의 완성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1: 역사적인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일본은행은 7월 30일 밤부터 8월 1일 이른 아침에 걸쳐 간헐적으로 엔화를 사들여 시장 개입을 실시해 개입 전보다 5엔 이상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이번 시장 개입은 미국의 통화 당국이 엔화 약세 시정을 위해 이례적으로 공조 개입을 실시해 미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로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미 공조 개입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급격한 엔화 강세가 진행됐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며 엔화 매수 개입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긴박했던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 4월 하순 달러당 160엔대 후반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된 시점에 엔화 매수 시장 개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도쿄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이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했을 때 공조 개입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됐으며 그후 신중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7월 28일 최대 진도 7의 매우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구마모토 현에서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 기상청은 계속해서 최대 진도 7 정도의 흔들림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해지 구마모토 현에서는 3일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기온이 40도로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의 기록을 웃도는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반 현재 현내에서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1명, 지진의 직접 피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1명을 포함해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피를 위해 차량에서 숙박하던 70대 여성이 온열 질환 의심으로 숨져 현은 이번 지진에서 첫 재해 관련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개설된 대피소는 현내에 206곳 있으며 8,556명이 대피 중입니다. 구마모토 현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4만 6,700가구에서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조건부로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큰 틀이 거의 다 마련됐기 때문에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의 종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신속한 합의 성립을 조건으로 공격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일 SNS에서 민간 선박 35척의 진로를 변경시켜 두 척을 항행 불능으로 만들고 두 척의 승선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는 등 이란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이란 성향의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2일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빌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SNS에서 설명한 내용을 부정한 모양새입니다. 또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의 적대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될 것이며 선박 항행은 공표된 항로를 혁명수비대의 허가를 받아 지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하는 등 기존의 강경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여전히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0: 2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동쪽을 항행 중이던 페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1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에 따르면 2일 자바섬 북동에 있는 동자바주 마두라섬 앞바다를 항행 중이던 페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총 271명이 탑승했으며 일본 시간으로 2일 오후 6시 현재 5명이 숨지고 41명이 실종됐습니다. 선박은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남 술라웨시주 마카사르로 향하던 도중이었으며 당국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기울어진 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화재 후 주변에 있던 선박이 승객 등을 구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인이 타고 있었다는 정보는 입수되지 않았지만 총 영사관과 함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색구조청 등은 실종된 41명의 수색과 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1: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의 레스토랑 근처에서 1일 발생한 폭발로 현재까지 경비원 등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안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반테러위원회는 폭발의 원인에 대해 한 여성이 폭발물을 레스토랑에 반입하려고 했을 때 폭발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폭발은 레스토랑 손님을 노린 것으로 여성은 폭발물을 반입하려고 했지만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저지당했고 그 후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경비원에게 손님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의 독립계 매체는 목격자의 말을 빌려 당시 레스토랑에서 군 간부의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향춘,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와, 이리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이애가 좋아.
1: 다음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1: 마이크는아주느긋하게쉬고있습니다。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0: 고양이카페는느긋하게쉴수있지？
1: 탐이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그래요。
1: 고양이카페에는여러종류의고양이가있어서좋아하는타입을찾는것도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중요표현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배우면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뜻을확인할까요
5: 私
0: 는나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猫
0: 는고양이
5: この猫
0: 는이고양이라는뜻이고요
5: 好きです。
0: え？
5: 好き。
0: 는좋아하다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자기가좋아하는것을말할때는좋아하는것을나타내는명사에조사가를붙이고그뒤에
5: 好きです
0: 라고하면됩니다。고양이
5: 猫
0: 를좋아하는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합니다
1: 내꼬스키데스라고하는게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나형용사로동사가아닙니다형용사인경우에는대상을나타내는조사는오가아니라가를사용하죠
1: 그렇군요아야카가한말와타시와고노코가스키나는얘가좋아또같은표현이군요
0: 네친근한사람과허물없이하는대화에서는
5: です
0: 를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
0: 라고만해도됩니다
1: 탐이나아야카는와타시와나는을생략하지않고말했네요
0: 네이경우에는몇사람이있는가운데다른사람과구별해서자기가생각하고있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탐은나는이고양이를좋아해요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처럼
5: 私は
0: 를분명히말한거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好きです。この猫が好きです。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좋아하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3: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1: 음식은뭘좋아해요？
5: 食べ物
0: 는음식음식에대해얘기하고있으니까그뒤에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가붙어있습니다
5: 나니
0: 는의문사로무엇이라는뜻이죠
5: 나니가스키ですか
0: 는뭘좋아해요라는뜻이됩니다
3: 스시가스키です
1: 초밥을좋아해요
0: 초밥은해외에서도유명하죠
1: 네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寿司が好きです。
1: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 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 은
5: J-POP. J-POP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J-POP が好きです。J-POP が好きです。
0: 漫画를좋아한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漫画는
5: 漫画漫画
0: 입니다。
1: 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漫画が好きです。漫画が好き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本当ですね
5: 本当
0: 는
5: 本当
0: 정말을짧게말한것입니다
5: 本当ですね
0: 는정말그래요라는뜻으로상대방의의견이나감상에대해크게동의할때사용합니다
1: 네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本当ですね。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かわいい。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4: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

0: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1: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